0: 그거 듣고 원래라면 더 그랬대 주가 빠는 안 붙고 그 이거는 뭐 어떻게 그 누가 붙냐
1: yes
0: 그거냐 그 뭐 남배타 안 뭔가 미미 지기 있대 뭐 주다 남배타 가서 전리스 누가 하러 그 말이 지다 김나니안 김나나 소리 나네 정보 비티 어머나네 정이나 비게 비티 그것도 뭐가로
1: Yes.
0: Then the government in the Marabunu Turgana, Parabunu Limba, Kama, Legam, and Abunu Centru. Kogas in it, you will pay all in the army. So we are a masking woman, so seeking on the top of Yiniki goes up. Come on, get a single case. I don't want to stay up with my year.
1: Yes.
0: Uma won a cheat and the Wogur on my year.
1: Yes,
2: Yes.
1: Yes.
2: Divan, oh, my mayor, and the king of the story, and the ඒක ගොයයි ගොයයි.